가려고 가나 안 가요? 형안에 고리 있어. 어 왕가! 왕지 서버. 니스체 대바보 감보자. 아제미야 가래 가래 야가라 쿠스모엔 피야 야가라 쿠스모엔 피야 야지 구비야 코 야지 구비야 코 지레카토 지코 사지 아무 지레카타 나이 테마 이 테마 두고 했네.

와마 진난게 아아 진난게 밤비 베라 진난게 못난게 아마니에 비한게 야가마지 예고와룬 주웨비 셈바요 예고와룬 주웨비 셈바요